0: 소리가 이 어이의 소개비소
1: 마리아의 마우지넌
0: 아이의 마우지넌
1: 마우리아이야 제어
0: 얼로 어쩌 마우 베아로 나노 Dia nei che riso ci su trong lòng ngoài
1: Tua
0: lê lang mi mê a lê lê Awa lê a tua lộ phía phía nhìn lặng Đã ưu lê bà ai a tua